0: 전자빈 가수 수바바이탄 하이 나카 시피싱은 가수 두팟 민우니 바라스마프투 부눈 에다카 닌마프투 구룸바프 샤 타이완탄 샤 파카나루 가수 기림 부다부다 바라스마반 하이 바투무스무사 쿠샤 이이링탄 쿠샤 리풍탄 마다 리풍안 하이 나인 당가룸 가순 Salud tu anu tu tu basian tu halinga kopacha sintahu uninang minggu misang
1: 警察广播电台关心你。
2: 我的老公他不止爱家，更热爱他的工作。
3: 老婆，我去上班喽。
4: 爸比再见。
2: 我总是担心他工作时会遇到危险，每次提醒他要小心，他总是调皮地说：
3: 我有金刚不坏之身，放心啦。
5: 我是英勇的战士，我要往前冲。
4: 爸比加油。
2: 台风地震他总是不在家，
3: 民众更需要我，家里有你就够啦。
4: 爸比放心，我会保护妈咪的。
2: 每次回家孩子都已经睡了。
3: 宝贝，对不起。
4: 爸比是我的英雄哦。
2: 爸比，我以你为荣。
3: 妈咪，谢谢你。
4: 我长大也要和爸比一样，当一个热爱工作、保护人民的好警察哦。